0: 이시은이요 밤.
1: 이시은이요.
0: 매 파초 우리니 베비 오프레 미피. 헬로.
1: 헬로.
0: 아 우리니 베비 오프레 미피.
1: 아우쇼 데네. 아우쇼 데네. 아우쇼 데네. 아와 와 와. 아투. 오. 아우쇼 다다 타샹카르뇨.
0: 요 메 파초 피엔치르네 앙코나 온라인 오주차.
1: 아우쇼 나코 폰치아 모파. 무슨마 어떤 느낌이야? 여러분들 때, 어 October 내 여러분이, 아예 뭐다, 겁나 양아치, 하나서, 아예 뭐 레디오 채널, 아예 나 채널 모이네 봐야, 어디니 뭐데,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이 팀은 남들 나 콘서트 무엇, 뭐다 겁나 양아치, 아예 뭐 나 채널 모이네 봐, 무엇이 하필 뭐데 파, 만 남들이 a point of contact, 뭐 October 분명히나.
0: 那么像我那，我怎么不这么多？人民那些文化，人家，哎呀，我去，我被他们关在这，啊，我去他们家做啥嘛呢？那么像关在人民这边呢，日本、纽特他们家，他们日本人，他想搞什么呢？那么像我去，你去你去，啊，我怎样呢？那么像爸爸，阿杜姆尼，阿杜姆尼，哦，bam。
2: Hey, Chilani, oh, bam.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Dendi. And Grandpa say, ah, wah, wah, wah, wah.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Dendi. And Grandpa say, ah, wah, wah, wah, wah.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Dendi. And Grandpa say, ah, wah, wah, wah, wah.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Dendi. And Grandpa say, ah, wah, wah, wah, wah.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Dendi. And Grandpa say, ah, wah, wah, wah, wah.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Dendi. And Grandpa say, ah, wah, wah, wah, wah.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Dendi. And Grandpa say, ah, wah, wah, wah, wah.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Dendi. And Grandpa say, ah, wah, wah, wah, wah.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Dendi. And Grandpa say, ah, wah, wah, wah, wah. I would show Dendi. I would show Mary Ahen, Oko, Matelfia, Petomwana, would you like to talk to Papa Ne? Mary Ahen, maybe I would be on. Yeah, my happy, happy birthday to you. About it on to me, on Pancho Papa Ponto, and I'm going to see you. And Monday, so as a Monday, as a Tuesday, so you get back on the festival. Me ba kun zuno so odi n bede oba lenda so o ba ka se do do an potem wa ono so odi n ko na so na ni bede e di bede na e ko gh we do ka so social members nyina ka se ma happy happy happy happy birthday to you and ope di yakopo nsha mo papa papa ma ntu fade ak na me chede nsa me mame oba hi ma e kere twa mo sa na no pe na so dwin kam am che nsa mo keni oba pa hi gan wo na no pe so ba bi a wo bia na me so dwin ka ka tira wo fe na bu se ni nyina am che yakopo ya djuma baba you
0: baba you Subet me after 03021.